0: 오빤 강남 스타일.
1: 디베르사 라디오 라 mejor FM
2: 콜롬비아니시마.
3: 에치니토 깔레 알로 플리토 비엔 플리토 데 푸에르토 리코.